0: 귀여워요. 끼는 거야, 끼야. 낀 출하래요. 띠나 빠래 끼워. 자리요. 끼는 나이 때 수 인생야. 니 코이 주인 고 도와 펴. 시우멍 띠아님 샤수 깽. 오, 스미터학 공 고와 펴. 빨기 띠아님 우반 호. 에? 请问阿爹阿母，今早看恁油头满面，目屎四淋水，为了何故呢？我会记啊，讲我今世的话讲是酒客啊，未睁开眼，目屎是一直流，惊的。哎，牛青。叫你有什么所在对阿娘不去？我若是不来，宁愿受爹娘你的咒骂，宁愿受教训。阿爹、阿娘，有什么为难，讲我只能安慰无卖卡，对囝提名洗冤头。
1: 啊，为啊！